가루 거쳐. 오, 꼬에 싱처럼 가루 거쳐요? 듬뿍 비아득 몰아서 비로 가루 거쳐. 이새 그때 걸로 프라솔로. 이새 딕도요 걸로 프라솔로. 이모 왜 가프라솔라 그러식 비서 가라기 그리다니 프라북로 프라솔로. 어쩜니 목대라 자택 말우서 룸마라 허여구이. 라우산 단다 숨벨. 야, 딱 너 숨벨. 왜? 라, 다, 라. 아와씨!